0: 이거 뭔거니? 그랬다니 몸보면서 뭐 먹기 호몽을 쓰다가
1: 아나 미안해 호 아빠고 이리 있고
0: 랭기랭기 뭔 그냥 반집에 호없어 오이 농심하니 마후 아오이 아프페
1: 따오깡 와나기 고 이리 고기 마사 따간 베기 김보았던 스파이 아니 라가오나 나드레쵸 나락소인
0: 오이 또 안잖아 또 다파페 푸에페
1: 지야오이
0: 내려베세베
1: 정말
0: 까오는 선하코네 선디파나코 이코아니 세모아 아코니 디데이 마스마유 시고롱 이키 까오네네 기닝 아
1: 아이 지야오이 드리쵸 날랑 구디야 구디 부식 마카마타 뚱바타 스토이안
0: 마카마타 아 마와 드리드리 아코노 이코안 아 기네 어 옵시
1: 아 아,
0: 그게 너무 비싼 게 빌리던가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
1: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